맞아, 저기 있거나 플로린다. 사사 티오카츠 앙글레레 샤라노레 사사 티오카츠 안눈킬릭 앙헬 가나 코로나 티오치 캣발리 리말 티오치 안눌리 스타레야 티오치 호록리시 가나 플로리 오트가나 요리 티오카츠 안눈킬릭 앙헬 verduras, frescas verduras para la venta de Ochan. De hecho, elegí la familia Poku. Arran lagartos, Dios ángeles, ya escucho el radio norte. Mandios, mandios, mandios, mandios, mandios, mandios, eres cinco manzas, sale choncho con dineles, arran lagartos. Dios ángeles, ya escucho el radio norte, mandios, eres.